안겨줘용히입만주고싶어꿈속에도손을꼭잡고안좋은말들은하지말고놓지않을거라고꼭잡고너와함께아무런걱정없이영원히함께하고싶어

안겨줘용히입만주고싶어꿈속에도손을꼭잡고안좋은말들은하지말고놓지않을거라고꼭잡고너와함께아무런걱정없이영원히함께하고싶어